0: and sorry, but good pronunciation. Don't talk such nonsense, right? Here's Leon from Singapore next. Here we go.
1: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From the top.
1: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Again, don't split it up in those two chunks. I do nitpick. You guys are really good pronunciation-wise.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Like that. Maybe sing it almost. Here's Ben from Manila next.
2: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Aigo being our version of like, OMG, oh my goodness, don't talk such nonsense. Lita from Indonesia next. Hey, this is when you don't believe someone, right? Maybe they're claiming, oh, did you hear about that celebrity hooking up with this celebrity? And then you're like, hey, no way. We say, hey,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And this is obviously 반말, informal talk, right? Here is Bo from the States.
3: 소리 하지 마.
0: From the top.
3: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would be a bit more polite. But again, I guess you wouldn't say this to a senior because it's kind of dismissing them. Here is Siska from Jakarta.
4: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There should be some disbelief in here, right?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Then we've got Mata from Trinidad and Tobago.
5: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Good pronunciation. I like it.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You could just mutter that under your breath as well. That is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 Like that. Here's Lilith from the UK. Here we go.
6: 되는 소리 하지 마.
0: From the top.
6: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Mal. It's not a dark L sound in the back of your throat like that. Mal. It's mal.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Again, nitpicking to try and improve us that extra 5%. Here's House Sereno from Brazil.
7: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Again, yeah, don't split it like that so much. And the 돼 sound is not overly pronounced as a 왜 vowel sound.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Rather than 되는 소리. Nuh from Malaysia. It's been a while, Nuh. Here we go. 말도 안 되는
8: 소리 하지 마.
0: You sound very angry and you sound like you're directing it at me. Don't talk nonsense, Peter. Probably what I need, to be honest. Good stuff. And then Raul with a voice clip here as well. Here we go.
9: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Okay, yeah, like I said, make sure it is connected. And I think I played your clip first. It's just that you sent something else and that got confused in the chat. 말이 되는 소리. 말이 되는 소리. So that's the opposite. Something that makes sense.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is maybe what you could say as well. Say something that makes sense. All right, let's get to two song requests next and we'll be back with more talk. Here is Matters One first. You've asked for White Noise, Peck Sex Horn by EXO. And then Benny has asked for this one by Yojo. It is Harmonica Sori, or I've said that in such a weird way, haven't I? Harmonica Sori, which literally means the noise or sound of a harmonica.

0: so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performance, despite it being such early in the morning. 와, 이 명곡을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Well, thank you so much. We're receiving a lot of Cruncher's comments right now. Let me read a few.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보내주시고 계신데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현정 김유 is saying 정말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명곡이네요. Yes, it definitely is such a good song even though time has passed. And Summer Breeze is saying this is real music. 이게 진짜 음악이다.
1: 고맙습니다.
0: 해주셨고요. Thank you. And Keep underscore voice is saying this vocal is actually illegal. 이건 반칙이다. 불법이다. 아, 그 정도로 너무 좋다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Night Owl ZZ is saying this is the kind of voice that cures depression as well. 어, 맞아요. 우울증도 치료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목소리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정말 위로가 많이 어, 소름 돋으셨죠? He got goosebumps.
1: 고맙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Crunchers, for tuning in. Well, we have a second live performance waiting throughout the show, so do stay tuned. And we'll continue the talk with Seunghoon. Next, let's hear a bit of Goodbye, My Love, a classic ballad filled with that uniquely Korean sense of heartache after a breakup. 이제 한국 특유의 애절한 이별 감성을 담은 네. 정통 발라드죠. Goodbye, 내 사랑 잠시 들어볼까요? 네.

0: Now, the lyrics are heartbreaking, but instead of pouring out the emotion dramatically, it's quite of reserved and restrained, you know? When you sing a sad ballad, how do you control that emotional, I guess, intensity in your vocals? 슬픈 노랫말이지만 격하게 오열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절제하며 부르는 미성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슬픈 발라드 부를 때 보컬의 감정선을 어떻게 조율하세요?
1: 와, 이런 제가 방송을 제가 1997년 앨범이 나왔을 때부터 되게 오래됐네요. 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0: So Seung-eun said he's been on broadcasting since his first album release in 1997, song release. But this question is the most philosophical question that he's ever received.
1: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그런데 가수는 네. 뭐랄까 노래할 때 감정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1: 보통은 네. 대부분 막 그 가수가 감정을 팍 넣어서 노래를 부르면 네. 앞에서 듣는 관객들이 나의 슬픔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0: Oh, so Seung-eun said, for a singer, you shouldn't be too emotional. You often tend to think that if you sing with lots of emotions in your song, the audiences will understand and feel that with you. But Seung-eun has a different thought or perspective on that.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1: 관객은 그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무대 관객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감정선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0: 아, 네, 네. So the audience come to watch the performance with their own emotions. So it could be different from what the singer thinks.
1: 네. 그래서 가수가 주는 감정을 이 사람은 갖지 않아요.
0: 아,
1: 그러니까
0: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기가 슬픈 감정을 갖고 있으면 담담하게 이야기해주면 난 너무 슬픈 거야.
0: 아.
1: 근데 너무 오늘 기분 좋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제가 아무리 슬프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별로 안 슬프면 그날은 그냥 재미있는 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노래할 때 되게 슬픈 노래이지만 그렇게 슬픈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1: 모두 듣는 사람들의 선택.
0: 그렇네요. 오히려 청중을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So Seung-eun said he doesn't try to, I guess, express all of his feelings even when he sings sad songs. He tries to sing it really in a restrained manner, so that whatever emotion the audience is feeling, they might be sad, or they might even be feeling happy that day, right? Depending on their mood, what they listen to, the songs that the singer sings for them, can come across as very sad, or even happy and joyful. So that's what he thinks when he sings and restrains his emotion.
1: 맞아요. 제가 방송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0: 와,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직접. All right. So Seung-eun said he's done a lot of broadcasts, but he hasn't really thought of or was had that chance to say anything like this before. But he's really happy and
1: 네.
0: is enjoying it.
1: 가수는 많은 감정선을 갖고 있는데 네. 진짜로 그 감정선을 다 표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관객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0: 네. So he doesn't express everything, all the emotions he has. It's for the audience to do that. And he thinks that's the role of the audience and the singer. 좋습니다.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came across a YouTube video of you actually performing outside your mother's nursing ho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1: Actually, 어머니가 사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0: I'm sorry.
1: 와, 그게 되게 슬프네요.
0: Of course. take your time.
1: 한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 4, 5년쯤 전에 그 앞에서 새벽에 노래하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고.
0: So Seung-hoon is a little bit emotionally struggling right now because in fact his mom passed away 2 years ago and he sang in front of the nursing home of his mom 2 years before that during COVID-19. And I saw this video, which was incredibly, incredibly moving. And so, I guess let's imagine.
1: 네, 많은 분들이 본 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찍으면서 되게 기분이 사실 되게 좋았었어요.
0: 지금
1: 보면 엄마 앞에서 노래를 네. 한 적은 별로 그런 것 같아요.
0: So in fact, Seung-hoon sang the song thinking about his mom, but he hasn't really sang in front of his mom that often before. So we just watched a video of him singing in front on the street of the nursing home that his mother was.
1: 네, 이 노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엄마도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그런 느낌의 곡이었었어요.
0: So back then when he was singing this song for his mom, it was after he also had a child. And he was able to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 you know. And he thought, oh, my mother would have felt this way now that I've become a parent as well. And that's how emotional he felt. All right.
1: Struggling.
0: Yeah, extremely. Yeah. okay, well, it was really touching. And mm-hmm. I just want to move on to some other question now.
1: Okay.
0: When you're away from the stage, though, quietly playing your own guitar like this, as you were singing in front of your mother, and singing by yourself, perhaps, with no audience, how do you feel? Like, how does that make you feel? 혹시 그런 무대가 아닌 곳에서 혼자서 조용히 기타를 치며 노래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1: 사실 노래하는 사람은 무대에 섰을 때 자기가 1등이어야 되잖아요.
0: 네.
1: 자기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0: 네, 네.
1: 물론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고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제가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은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0: 그렇죠. So as the artist and singer, when you're on stage, you have to be the best at singing. Although there may be better singers performing before you or in front of you.
1: 내가 2등으로 무대에 올라갈 순 없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대가 아닌 곳에서 노래한다. 제가 20살 때 뭐 그때 노래 연습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하고 그럴 때는
0: 네.
1: 혼자서만 노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0: So back in his 20s, when he used to sing a lot, just to himself, he really liked his voice and enjoyed singing along like that.
1: 다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을 주겠다 아니면 사람들을 박수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0: 네네.
1: 아니고 그냥 아 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0: 네.
1: 이렇게 무슨 그 복도 같은 데에서 노래를 하면 에코도 확 들어오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아, 네네 울림이 있으니까. So he used to sing just to himself because he loved this song. And when you sing in the corridor, it sort of echoes and it makes you feel as though you're better at singing. 네.
1: 그때부터 노래를 하면서 아 내가 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0: 네.
1: 그러면 녹음하고 하는 것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0: 네.
1: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노래한다던가 무대가 아닌 곳에서 노래하는 저를 사실은 되게 좋아하죠.
0: So that's, I guess, the motivation. So what Seung-hoon said is because he loves his voice and he likes himself singing, he's able to continue doing this. He didn't first think of impressing anyone or like expressing a message or emotion to anyone else, the audience. He just sang for himself. But later on, realizing that he loves his songs and his voice, he thought, I could deliver this to some audience as well. Well, you know what? We should listen to your live performance. The second one now, at this point, with your lovely voice. What song will you be singing for us this time? 네,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더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1: 이 곡은 그때 지금 하고 조금 전에는 내가 다른 곳에서 노래하고 나 그 노래하는 모습을 내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997년도에 비 오는 거리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는 네. 제가 30대였고 지금은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노래 이제 어떤 말을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먼저.
0: Oh, there. So.

0: What a nice day today.
1: Woo! Yes, what a nice day today. Thank you so much for that refreshing song. 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없는 곡이었습니다. So just listening to it makes you feel so happy, right guys?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leaving comments about the live performance as well. Benny saying, refreshing song from Mr. 승훈. 정말 상쾌한 곡이었습니다, 승훈님.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Forestville Oppa is saying, can't feel sad when this song plays. Definitely.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슬플 수가 없다. 라고 해주셨고
0: 고맙습니다.
1: Thank you. Kuno3 is saying his voice feels like an old friend whispering about past memories. 옛 친구가 마치 옛날 추억들에 대해서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해주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해주셨고
0: Whispering은 좀 아닌데요.
1: Whispering?
0: 좀 shouting인데요.
1: Shouting. It's more like shouting. Ten Suinu is saying music truly transcends language. Definitely. 네, 언어를 진짜 뛰어넘죠, 음악은. Broke Strings 009 is saying you can feel the decades of stories in every single note he plays. 치시는 음마다 수십 년의 그 이야기가 느껴진다. 라고 해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once again.
0: 아까 질문도 필라델피아 했는데 여기 말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네요.
1: Even the comments sound really philosophical is what Seungwon said. 다들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You're all very emotional. All right. Well, moving on to our conversation then. You know, there are fans who have continued to seek out your music and support your beautiful voice all these years. So how do you feel when you meet longtime fans?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노래해온 이승훈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찾아듣고 또 응원해주는 팬들이 계시잖아요.
0: 네. 네.
1: 오랜 팬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0: 사실 팬이라면 어떤 거를 듣냐 하면 맨 처음에 녹음된 곡을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전에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혹시 저를 알아서 이승훈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앨범을 찾아 들을 거예요. 30년 전에 녹음된.
1: 네. So 그쵸? Right, 그렇죠. So if you're a true fan of Seunghoon from the very beginning and they want to listen to his song, they will look up the very first album that was released, the very first record of his song.
0: 녹음을 했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목소리로,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좋은 상황에서 부른 걸 거예요.
1: And the recording means you would have sang the song with the perfect state of voice and with the perfect condition as well.
0: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브를 하고 그런 노래들을 들려줘요.
1: 네. But if it's not the recording, you usually tend to sing on stage or perform not at the best state or condition.
0: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좋은 팬들은 지금의 목소리를 기억해줘요.
1: But good fans, they remember his voice right now, the current voice.
0: 물론 그때 가장 좋은 목소리도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좋아해주고 제가 방송을 하면 와서 응원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저를 더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1: 지금도 한결같이 좋으신데요.
0: 목소리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얘가 점점 낡아간다라는 것. 근데 그거를 제가 더 좋게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근육이나 뭐 이런 뼈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점점 곡선을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을 계속 좋아해 준다라는 게 정말 팬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아직도 너무 좋아요 하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So he loves listening from fans saying, I still love your voice and even love your voice right now better. And the voice, like our muscle or our bone, it only deteriorates with age and time, right? You can't do anything about it. You can't make it better. But nevertheless, real fans love his voice right now. And that's what makes him happy and motivated. And I guess your voice right now is just the most beautiful state, you know, with age. And that's what fans think.
0: Thank you very much.
1: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0: 방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쵸? 하다가 보면 벌써 다 됐어요.
1: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0: 근데 여기는 말하고 통역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So time really flew. But I want to know,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0: 사실 아리랑 TV라는 곳은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면 다 영어로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방송 섭외를 하시는데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거기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통역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바로 갈게요. 근데 사실 아침에 오늘 이제 방송을 생방으로 들으셨는데 노래를 원래는 더 잘해요.
1: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0: 근데 아침에 사실 가수가 노래를 한다는 게 네.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제가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가 딴 길을 가르쳐줬는지 네. 다른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생방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막 너무 긴장해서 오긴 왔는데 네. 되게 재밌네요 방송.
1: 그런데다가
0: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AI이고 제가 내 말을 하면 바로 번역을 해주네. 번역도 번역이지만 제 말이 한 1분 정도 했던 거로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다 말씀을 하세요. 정말 incredible이에요.
1: Oh, you're incredible. Incredible하게 말씀 잘해주시고 또 노래로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0: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쉽지만 we'll have to wrap up there. It was his fun time with us on Culture Crunch.
0: 오늘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분량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1: 네.
0: 근데 분량을 다 없애고
1: 얘기하다 보니까
0: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1: We shared some great stories and he really enjoyed it. All the interpretation as well. He was able to speak in Korean and I was interpreting in English and he just enjoyed so much right. here on Culture Crunch. But we'll have to let him go with our last song. One last song by 승은. It is 마지막 편지 or last letter once again by 승은. Enjoy!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oday on Open Heart, we're joined by two special guests with some unique instruments. One is a recorder player who has elevated a familiar childhood instrument to the professional stage, and the other is a jazz bass pianist. What kind of music will they create together? So please welcome to the studio recorder player Nam Hyungju and pianist Lee Seokwon, crossover group Sumun Haru.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개인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수문하루에서 리코더 연주하고 있는 남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Welcome, welcome.
2: 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이석원이라고 합니다.
0: Hello,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아리랑 라디오는 첫 출연이신 건가요?
1: 첫 출연입니다.
0: 라디오는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1: 네. 저번에 몇 번 그 라디오 진행 같이 한 적 있어요.
0: 오,
1: 네.
0: 아리랑 라디오 어떠신가요? 오늘 하트어택 와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1: 굉장히 화려하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라디오 부스는 제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이 되네요.
0: 아, 정말요? 네. Okay, so they have had radio experience before, but it's their first time on Arirang Radio. A little nervous because they didn't expect so many cameras, which is something that we've been told many times by our guests. But I'm sure that we're going to be having plenty of fun. Basics first. I know that our listeners are probably very kind of new to the concept of being a professional recorderist, recorder player. 일단 기본적인 것들부터 여쭤볼 텐데요. 이 질문 항상 받으실 것 같아요. 리코더? 어쩌다 리코더를 전공하시게 되셨나요?
1: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전에 그 초등학교 때 네. 한국인들은 누구나 이제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배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저도 그때 음악 시간에 그냥 리코더를 좋아서 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0: 네.
1: 이제 중학교 때는 리코더 전공이 있는 줄 모르니까,
0: 오, 네.
1: 이제 작곡이나 피아노 같은 거를 조금 흥미있게 좀 공부를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이제 리코더 전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리코더 선생님, 다양한 리코더 선생님들을 만난 후로 좀 리코더에 대한 진로를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리코더 전공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저도 형주님을 통해서 리코더 전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많은 아마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좀 대중적으로 많이 유명해진 영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like me because I was one of the people that realized that you could major in recorder in Korea through our guest today, Hyungju. And he says that just like any other child, you know,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played the recorder at school and I thought, okay, well, this is a fun thing. He was kind of interested in piano or composing. And then he gradually realized that, you know, recorder was his way. So that's how he got to major it. 또 똑같이 여쭤볼게요. 서건님은 피아노 어떻게 전공하게 되신 건가요? 전공이시
2: 네,
0: 네 어떻게
2: 피아노 전공입니다.
0: 네, 네 어떻게 전공하시게 됐나요?
2: 저는 원래 기타를 좀 쳤었는데 기타를 좀 치다가 보니까 작곡을 좀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가지고
0: 네.
2: 작곡을 하려다 보니까 또 피아노를 쳐야 되더라고요.
0: 네.
2: 그렇게 하나하나씩 오다 보니까 어쩌다가 네. 피아노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0: 기타는 이제 안 치시나요?
2: 네, 그냥 취미로 치고 있습니다.
0: 형수님은 피아노 가끔 치시나요, 아직?
1: 네, 치는데 뭐 옆에 너무 유능한 연주자가 있어서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Okay, so someone says that for him, he was a guitarist, and then gradually he wanted to do composing. So naturally, because if you have to compose, you have to play the piano, he started playing the piano, and then he became somebody that majored in jazz piano, so that's what's happening. I asked them, do you guys play the instruments you started off with? And they both said, yes, they do, but you know, they still have their main, so it's not something that they're focusing too much on. What did people around you say when you said that you wanted to major the recorder? 리코더 전공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1: 당연히 리코더를 어떻게 전공을 할 수가 있냐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0: 네.
1: 뭐 가끔씩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연습할 시간이 할애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족들하고 같이 명절에 추석 때 네. 내려가면은 이제 삼촌들이나 나는 친척분들이 그만 좀 불어라 뱀 나온다 라는 말 되게
0: 그렇죠.
1: 많이 들었는데
0: 네. 이제는 좀 다른가요 반응이?
1: 그래도 지금 이제 어엿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 것 같아요.
0: Okay, so when he first said that he was gonna major in recorder, of course everybody said, wait, is that even possible? And when he had like family gatherings and he had to like meet up with people, they would be like, oh, stop playing the recorder, you know, you're gonna call out the snakes out and stuff like that, jokingly. But because now he's just such a talented performer, they're just really used to what he's doing and proud of him. How did you guys two meet?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처음?
1: 저희는 이제 공군 사관학교 군악대를 나왔는데 그때 선후인 관계입니다.
0: 네. 군악대요?
1: 군악대요. 네. 저희가 밀리터리 밴드, 에어포스 밴드를 나와가지고
0: 에어포스 밀리터리 밴드 is how they met. 몇 년 전인가요?
2: 이제 한 6년
1: 전?
0: 뭐 많이 되게 막 엄청 오래된 일은 아니네요. 6년 전?
1: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교 2학년, 저는 대학교 2학년 시절에 들어왔고
2: 형 언제 들어왔어?
3: 한 4학년 때?
1: 4학년
3: 때 같아요. 네.
1: 재밌는 게 제가 세 살 아래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병장이었고 여기 상병이었고.
0: 자, 사회에 나와서 정리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1: 아, 정리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0: 그렇죠. 네. 지금은 정리가 잘 된.
1: 네, 지금은 제가 부하죠.
0: 뭐. Okay, so they met in the military band, and they are actually a few years apart. And Hyungju is younger than Seokwon, but it's interesting because when they were in the military band, Hyungju was a senior than Seokwon, and I was like, oh, that gets a little risky. When you come out, and they were like, yeah, you know, we had to find our balance, but now it's working out really well. Who had the idea that you guys should work as a team? 그럼 먼저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낸 멤버분은 누군가요?
1: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0: 네.
1: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이제 공군사관학교의 아덱스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0: 네.
1: 거기서 제가 왕벌의 비행을 연주를 한 게 800만 뷰를 달성을 해서 그 당시에
0: 네.
1: 그 당시에 쇼츠가 없던 시대였거든요.
0: 네. 와.
1: 그래서 엄청난 약간 한국에서 약간 좀
0: 그럼요.
1: 네. 그래서 갑자기 유명해지게 되니까 조금 여러 방송 활동 막 들어오고 연주 활동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연주할 사람이 좀 필요했는데 마침 딱 전역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성원 연주자가 지금까지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0: 어떠셨나요? 제안 받으셨을 때?
2: 처음에는 형주가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0: 네.
2: 불렀는데 되게 음침한 어디 지하방 같은 데서 이렇게 연습실을 만들어서 저를 불렀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까 했는데 금방 다행히 또 연주가 되게 많아지고 잘 되더라고요.
0: 네.
1: 저희가 처음에 양재동 월 20만 원 연습실에서 시작했습니다.
2: 또 거기서 숙식을 했어요.
0: 와우. 정말 뮤지션이네요, 정말.
1: 네.
0: Okay, so Hyungju is the one that asked Seokwon to, you know, promote with him because there's a video that of Hyungju from the military band of him playing a piece on his recorder. We're going to get to that very soon, but it went viral. It was actually Flight of the Bumblebee on the recorder and it went over like 8 million views in Korea. That was before there was like doom scrolling. It was before shorts, reels, which means that it's peak viralness in Korea. I watched it, my mom watched it, probably all my friends watched it. And so naturally, after he was finished with his service, a lot of people wanted to see him. He had to perform here and there and he needed someone to perform with him. So that's when he asked Seokwon. And at first, Seokwon said that because when they were talking, like their practice room condition wasn't really well. It was somewhere like in the basement. He thought to himself, is this the right choice? But sooner, you know, they were just packed and booked and busy, so they are happily promoting until now. You guys have a team name. Can you introduce what your team name means? 팀 이름도 되게 예뻐요. 독특한데 숨은 하루 뭐 숨겨진 뜻이 있는 건가요?
1: 아, 네, 제가 지었는데요.
0: 네.
1: 이제 아무래도 리코더가 숨을 이용해서 좀 악기를 연주를 하니까 팀 이름에 숨을 넣고 싶었는데 좋은 이름이 없을까 떠올리다가 이제 숨은 하루.
0: 네.
1: 그러니까 리코더하고 피아노는 사실 뭐 초등학교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악기고
0: 네.
1: 사실 음악을 시작하는 친구들 누구나 아마 한 번쯤은 이제 접해본 악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간단하지만 조금 친근하고 또 이제 접하기 쉬운 이 악기를 조금 약간 재밌게 좀 풀어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을 이용하는 이 리코더가 이제 재즈 피아노와 만나서 조금 숨어있는 그런 하루를 선사해주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0: 네.
1: 만들었습니다.
0: Okay. Okay, yeah. So 숨은 하루. So 숨 basically means to breathe. And so he said that because you need your breathing when you're playing the recorder. Hyungju made the name and he wanted to put, you know, 숨 inside of the team name. And he thought, okay, 숨은 means hidden and 하루 means day. So he thought, okay, maybe through our recorder playing and our piano playing, we could help listeners find a hidden day. You know, it also includes the meaning of breathing. So he came up with the name. 서건님은 이름 마음에 드셨나요?
2: 네, 처음에 들었을 때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괜찮다. 숨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 네. 있구나 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0: Oh, okay. Seogwon really liked it as well. He was really amazed that he actually used the 숨, like the breathe and also the hidden meaning. So he was satisfied. How do you guys, you know, practice together to find the right balance? Because it's not the first chemistry

0: instrument that we think of when we think about musical instruments. 리코더랑 피아노가 저희가 사실 뭐 듀오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악기는 아니잖아요. 뭐 밸런스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준비를 하시는데 연주를?
1: 처음에는 이제 서로 하는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0: 네.
1: 좀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즈 피아노고, 저는 리코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클래식 악기거든요.
0: 네.
1: 이제 바로크 시대 이전의 음악을 하는 게 조금 지금의 클라리넷이나 다른 주류 악기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저는 완전 히스토리컬 얼리 뮤직,
0: 네.
1: 바로크 제너레이션 연주를 하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즈가 역사가 어떻게 되죠?
2: 그래도 좀
1: 네,
2: 모던한 음악에
1: 모던이죠. 네.
2: 속합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제 시대, 시공간이 다른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걸
0: 네.
1: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서로의 언어를 좀 이해하고 조금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맞추기 쉬운 것 같습니다.
0: Okay. I asked them about their balance or how they find their chemistry with the two instruments, and Hyungju replied that the recorder, if you kind of dig deeper into it, it's more on the classical side. He does music from before the Baroque era, and Seokwon is a jazz pianist, so it is more on the modern side. So their whole, era is different, and the whole vibes that they have been practicing all their lives has been different. So that was a little hard in the beginning, but now they just know each other's performing style so well that, they're just used to it and they can just get on with their game. We mentioned your really viral video, Flight of the Bumblebee, and this song. How did you even start practicing for this song? 왕벌의 비행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연주를 해야겠다라고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죠?
1: 저는 연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0: 네.
1: 저희 군악대 시절에
0: 네.
1: 여기 군악대 간부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군악대 안에 일렉기타가
0: 네.
1: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약간 왕벌의 비행의 연주를 하고 했었는데,
0: 네.
1: 왕벌의 비행이 아무래도 조금 빠른 음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일렉기타 다음으로 누가 해야 되냐가 조금 토픽이었는데, 제가 리코더 전공이라는 걸
0: 네.
1: 2등병 때 말씀드렸더니 이제 리코더로 왕벌의 비행을 하면 이게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고 간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0: 그럼 이게
1: 네.
0: 뭐 초중고 때부터 쭉 연습하신 게 아니라는 거네요?
1: 네, 군대에서 한달 정도 열심히.
0: 한 달이요?
1: 네.
0: 저는 뭐 어디 산에 들어가셔서 몇 년을 하고 나오신 줄 알았는데 한달 만에
1: 아니요. 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이게,
0: 네네.
1: 리코더로 연주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0: 네.
1: 왕벌의 비행을. 근데, 이제, 한 달, 이제, 일단 테크닉을 먼저 완성을 시키고 일단은,
0: 네.
1: 음악적인 거는 조금씩 붙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리코더로 완벽하게 할수 있나?
0: 아이,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본게 있는데, 그러시면. 와, 너무 놀랍네요. Okay, so he says that at first he didn't really want to play it, but instead, when he was in the army band, one of the officers, he said, there's an electric guitar in our band that, plays really fun songs for our listeners and audiences. Who's gonna be next? And they realized that he could play the recorder. He wasn't actually in the army band for recorder, but they were like, you should do it and you should play the song. So the officer just kind of made him do it. I thought he practiced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but apparently it was around like a month when he was in the military band. 그럼 원래는 리코더가 아니라 다른 악기로 지원하신 거죠?
1: 아, 네. 이제 리코더는 아무래도 군악대에서 쓰이지 않는 악기이기 때문에
0: 네.
1: 처음에는 플룻으로 지원을 했죠.
0: 오케이. 그럼 서원님은 이 전설의 왕벌의 비행 언제 처음 들으신 건가요? 그 현장에 계셨었나요?
2: 네, 그 영상에도 제가
0: 네.
2: 뒤에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0: 아, 그러면 연습하실 때도 들으시고 이제
2: 네.
0: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 처음에는 저게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리코더로
0: 네네.
2: 왕벌의 비행을 한다 그래서
0: 네.
2: 아, 또 약간 신병을 좀 놀리는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0: 네.
2: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대박이다.
0: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해보신 적 있나요, 피아노로?
2: 아니요.
1: 잘해요, 잘해요.
0: 정말요? 아, 한번 시켜. 그리고 오늘 하트어택을 위해서 준비를 또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라이브를 이 왕벌의 비행을 직접 들려주실 텐데요. 한번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서 통역하고 있을 테니까 자리에 가지시면 되겠고요. Okay, so he was saying that I listened to it in the first in the army band. Seokwon said that he's actually in the viral video as well. And when they were practicing, he listened to it. And at first, he didn't think it was possible. So he thought, maybe they're making fun of the newcomer. Maybe they're just telling me that it's going to happen as a joke. But he thought, wow, this is working. And if you find the viral video, you can actually see him because they were both performing at the same time. And Hyungju actually joined the army band as a flutist at first because the recorder isn't an official instrument that they need in the army band. And then because, you know, they knew that he was somebody that majored in recorder, that's how he became the recorder player. They are going to play this amazing viral song live in the studio, the viral song Flight of the Bumblebee. 혹시 준비 되셨을까요? Alrighty, guys, are you ready to be amazed? Are you ready to be on the ground? We'll be back after the live performance of Flight of the Bumblebee by Simunaru.

0: Oh my gosh. 와, 감사합니다. 와,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긴 하는데요. 저희 밖에 몰렸거든요. 또 보러 와주신 저희 밖에 사무실에 계시다가 보시러 오신 지금 박수 다 쳐주시고 계신데 어머니
1: 감사합니다.
0: 제가 영상을 보고 왔어도 더 놀라... 와, 아니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아, 또 밖에 공군 선배님이 보러 오셨다고 We had the Air Force senior coming So yeah, oh my gosh 아니 숨을... 쉬신 거죠?
1: 아, 네, 숨 많이 쉬었습니다.
0: 아니,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반응 한번 볼게요. 댓글들에 일단 박수 치는 이모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Everybody's clapping, clapping, clapping. Ricky says, I didn't know you can make those sounds with the recorder. 리코더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는 몰랐다. Wow, what the? 이게 뭐야? What the? That was insane. 미쳤다. Now I'm under their spell. 마법에 걸린 것 같다. 뭔가 장수말벌 같은 소리가 났다는 댓글도 있고요. 아, 그 부분도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그 벌의 쓰 하는 소리 같은 것들을 내셨는데요.
1: 네.
0: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1: 뭐 이제 플룻이나 다른 악기들도 네.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음감 사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데
0: 네.
1: 뭐 예를 들어 조금 혀를 이제 우리 이탈리아 알바라바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걸로 하면은 또 플라토라는 터밍을 할 수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버징은 그냥 콧소리를 낸 거예요. 하고
0: 네,
1: 해서 두 가지 음을 동시에 낼 수도 있고.
0: 네. Wow, 네. interesting. Also, apparently based on the articulation you use, you can make different sounds as well. Just like, you know, any other instrument, but you can make a buzzing sound, you can, you know, make other sounds like tongue rolls and stuff. That was just amazing.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I do have a question.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여느 학생과 다름없이 리코더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숨이 너무너무 뭐 저 정도만 해도 너무 숨이 찼는데 폐활량이 유독 타고나게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연습을 하신 건가요?
1: 사실 리코더는 폐활량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악기인 것 같아요. 굉장한 힘보다는
0: 네.
1: 조금 더 가늘고 길게 숨을 컨트롤할 수 있는
0: 네. 그러니까
1: 저희가 이제 가수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횡격막을 이렇게 잘 유지를 해서
0: 네.
1: 좀 호흡량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노래도 마찬가지로 리코더도 이제 음색이나 음정은 악기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네. 연주자는 그 음이 고르게 날 수 있도록 좀 가늘고 길게 조금 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Okay, so I asked him about his breathing technique and he says it's not really something that you have to be insanely talented in, but instead of knowing how to, you know, breathe for a long time, it's important to know how to control how much breath you're intaking and how much breath you're breathing out. So it's just important to be constant when you're breathing out your breaths. Wow, that's amazing. I just can't focus on the interview right now because I'm just thinking. But you do have two recorders in the studio and we probably have each a recorder at home if we look for it. So I want to ask, can we play things that you play on recorders that we just have back from school?
2: 저희 다 집에 리코더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리코더를 이용해서 형제님이 연주하시는 것들을 다 연주를 할 수 있나요? 실력을 떠나서 악기 자체로만 보면요.
1: 할 수 있습니다.
0: 오.
1: 네, 구조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0: 네.
1: 할 수 있고 이제 한국은 특히 아시아 나라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연주를 많이 하는데
0: 네.
1: 그게 뭐 이제 리코더 회사에서 이제 원자재 값이 저렴하니까 플라스틱을 이용한 것도 있고 또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조금 많이 보급이 됐어요 악기가
0: 네.
1: 하지만 이 리코더라는 악기가 관악기 중에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된 리코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0: 네.
1: 해서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0: 그러면 지금 네. 스튜디오에 두 가지 리코더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1: 일단은 그 설계 자체는 플라스틱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불었던 악기와 동일한데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연주자다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한 음색과 음정을 원해서 하나는 스위스에서 만든 악기를 쓰고 있고요. 하나는 또 일본에서 만든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0: 오케이. 크기도 다르네요. 크기는 뭐 큰
1: 네.
0: 차이가 있나요?
1: 이 악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 흔히들 불던 소프라노 리코더고요.
0: 네.
1: 네. 이거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소프라니노 리코더고 제가 이걸로 이제 왕벌의 비행을 많이 불러요.
0: 네. Okay, so he says that yeah, the recorders you have home, the ones that are made of plastic as well, you can just use it. They do have, they work the same way. Recorders do have the longest history in the wind instruments. So there's a lot of different recorders, but starting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re were a lot more recorders made around the world. And he says for himself, he brought in two recorders in the studio. One is from Swiss and one is from Japan. What's different is, you know, what kind of notes they're playing. One is the soprano that we kind of know of, and the other one that he brought in is a little bit higher than that. So that's the one he usually uses for Flight of the Bumblebee. I'm wondering if Seogwon has played the recorder as well while you're promoting with Hyungju.
2: 서원님도 뭐 자연스럽게 약간 리코더에 관심이 가시거나 좀 도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같이 활동하시면서?
3: 조금 잘 불렀으면 저도 한번 불러봤을 것 같은데 네. 옆에서 왕벌의 비행을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네. 감히 어디 엄두를
0: Okay, okay. He says if I was even a little bit talented, then I would have tried it. But because you know his other member is just insanely talented, he just doesn't know what to do. He's not gonna try it. Ricky says, can he play two recorders at the same time? 좀 웃긴 질문이 왔는데요. 리코더 장난인 것 같긴 한데요. 두 개의 리코더를 한 번에 부르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왔거든요.
1: 가능할걸요? 아, 근데
0: 오 마이 갓.
1: 할 수 있어요.
0: 가능하네요.
1: 가능해요. 와우. 이게 지금 이게 원래 이것보다 좀 낮은 리코더가 이렇게 두 개씩 부는데 가능합니다.
0: 와우, 아, 전 장난으로 읽은 댓글이었는데. Okay, 네. So Ricky, there you go. It is available. I was just being sarcastic. I thought you were being sarcastic, but apparently it does work. Okay.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charm of a recorder? 형준님이 생각하는 리코더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1: 가장 큰 매력은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소리가 바로 나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악기들은 이제 리드

0: 밴드 악기로 해서 이제 진동을 내거나 아니면은 버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크게 소리를 내는데, 리코더는 그냥 저희가 민들레 홀씨 부는 것처럼 간단하게 숨만 불어도 이제 쉽게 소리가 날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든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Okay, Hyungji says that he thinks the biggest merit of the recorder is that you don't have to try too hard to make a sound. Unlike other instruments, you might kind of have to try too hard or you have to breathe a specific way. But for the recorder, it's just like blowing on a dandelion. You don't need a lot of strength and you can just make a sound. I'm also curious what Seokwon thinks because you do always stay near Hyungji and you listen to his instrument playings a lot. So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merit? 그럼 가장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 자주 들으시는 서건님은 어떤 게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일단은 그큰 공간이 있는 홀에서 들으면은 소리가 정말 엄청나게 예뻐요. 그 잔향감이 딱 묻었을 때그 소리는 진짜 약간 오 정말 너무 멋있다 약간 이렇게 들리고, 약간 사실 어느 상황이나 다잘 맞는 악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오히려 좀
2: 네,
1: 특색 있게.
2: 맞아요. 또딱 맞을 때그 소리를 들으면은 오 정말 너무 좋다.
1: Okay. He says that when you're listening to the recorded sound in like a bigger hall, the echo with the echoes and the environment, it's such a pretty sound. It's really different from listening to it in any other places. And also, he says that because it's an instrument that does, it's not one of those instruments that goes well with every single song and every single instrument. That is why when it has that clothing that's just suited for the recorder, if it has that moment, then you can really tell that it's such a unique, charming instrument. Let's talk about the music that you guys are making as well. How would you describe the music you make as 숨은 하루? 그럼 숨은 하루의 음악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숨은 하루의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0: 숨은 하루는 저희가 첫 싱글 앨범으로 발매한 저희들의 약간 프라이드가 들어있는 곡이고요. 이제 저희 팀명을 붙인 그대로 그냥 숨어있는 하루를 선사해드리고 싶은 마음, 약간 그 노래를 들으면은 조금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제가 아이리시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리시 리듬을 차용해서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니까, 이제 이성원 연주자가 작곡가니까 이렇게 곡을 잘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은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다듬어 주셔가지고 지금의 숨은 하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 Okay, so there is a song that has the same name as their team, 숨은 하루. He says that it was the first single that they released, so they have big pride in it. And he wanted to make a music that was kind of inspired by Irish music and Irish rhythms as well. So Hyungju told Seokwon about that, and because Seokwon is a composer, he started working on the song, and he had very helpful, inspirational people around them, help them finish up the song. And so yeah, that is the first song that they made and released as their single album. You are planning on releasing more original songs as well, right? 앞으로도 계속 숨은 하루에 오리지널 작사 작곡한 곡들을 계속 내실 계획이신 건가요?
0: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9월부터 취리히에 유학을 가겠어요. 석사 과정을 밟아야 돼서.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활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이성원 연주자는 또 국내에서 너무 열심히 활발히 연주하는 재즈 피아니스트고, 저도 이제 리코더를 향후에 한국에서 다시 이제 활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주 활동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하고 싶어서 좀 공부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9월이면 근데
0: 네, 2주 뒤입니다.
1: 저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Okay, so I was asking them, are you planning on releasing more originals? And Hyungju was like, you know, actually, I'm planning on going to Zurich because he does have some studies that he wants to continue. Of course, Hwan is going to be ongoing with his promotions in Korea, but there is going to be a slight pause to the promotions that they're doing. So 2 weeks later, he's going to be gone. So I just sai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저희 너무 하트어택 타이밍이 좋았네요. 그래도 종종 오실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럼 저희 다음 라이브도 또 들어볼 텐데요. 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Okay, so we are going to be listening to another live, and this time it is the song that we talked about before, the song that has the same title as their team name, 숨은 하루. And if you just think about it, if you name the song the same name as your team, then it probably means something. It probably symbolizes something. And this time we also have a backing track as well, so it's going to be really interesting to listen to all of the instruments just go all together in one go. Let's see, Iris Lodey says, good luck with the studies. Ricky says, Irish music is beautiful. So yeah, I'm really curious to listen to it. Let me just ask if you guys are ready. 어, 준비되셨을까요? Okay, then we'll be back after 숨은 하루. Bye, 숨은 하루.

듣기가 좋다. Esther says, so beautiful. Recorder is, yeah, like, 너무 아름답다. Oh, Turn to Ashes says, this makes me want to hunt leprechauns. Clap, clap, clap. Beautiful and somewhat inspiring. Wow, sounds like a soundtrack of an Irish movie. 아이리시 영화에 나오는 OST 같기도 하고. Oh, 다들 너무 힐링이 됐던, 모두에게 힐링이 됐던 연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Oh, 너무... 너무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아까랑은. Wow, interesting. I hope you guys really enjoyed our live show. 오늘 저희 쉼 없이 토크도 하고 계속 연주도 해주시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 토크 진행해 볼게요. We'll be back after a song break, guys. This is 흐릿한 잠 by 결 featuring 민기뉴.

0: 저희 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가끔 보통 제가 잘안 물어봐요. 왜냐면 혹시나 방송용이 아닌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노래 나갈 때 잠깐 토크를 해봤는데, 스무나루에게는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같아서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두 분의 케미가 잘 맞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을 하지 않을 때요.
0: 네.
1: 아, 연주를 하지 않을 때.
0: 네, 연주하지 않을 때요.
1: 제가 MBTI가 ENFJ이고요.
0: 네.
1: 여기가 INFJ예요.

0: 그 제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E고 여긴 I거든요. 근데 서로 가치관이 같아요. NFJ가 같으니까. 네.
1: 아~
0: 그래서 뭔가 서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네. 일을 잘 벌려요. 근데 네. 수습을 못하는데 여기는 끝까지 수습을 해주셔가지고 아~ 저는 없으면 안 됩니다.
1: Wow, okay. So I asked them, you know, this is a question I always have when I see people working in teams. Do you guys have good chemistry when you're not performing as well? And they're like, you know what, our MBTIs, we just have different I's and E's, extroverted and introverted. So they think the same way. So it's really easy to get along with. And Hyungju says that he's the kind of person that, you know, makes things up and he comes up with these new projects. And Seowon is the one that's kind of taking care of everything and organizing things. So he was like, yeah, I really can't promote without him. Interesting. Yeah, it does seem like you guys are really, really just compatible. Do you guys have similar taste as well? Whether that's music or not. 그럼 취향 같은 것들도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 외적인 것들도 될 수 있는데 두 분 취향이 좀 비슷하신가요?
2: 우리가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0: 없는데 음악적인 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1: 네.
0: 이제 이성우 연주자하고 지금 한 4, 5년 정도로 같이 연주를 하니까
1: 네.
0: 주변에 재즈 연주자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서
1: 네.
0: 제가 요즘에 재즈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1: 오히려 그 영향을 받으셨네요. 네.
0: 그래서 리코더로도 재즈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어? 막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사실 이번에 이제 취리히 가가지고 이제 리코더니까 아무래도 르네상스나 바로크 음악을 공부를 하겠지만 물론 부전공으로 재즈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1: 와우.
0: 근데 재즈 교수님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1: 네.
0: 그냥 조금 그냥 맛만 보고 하려고.
1: 저희 다음 출연 때는 네. 한번 재즈로 재즈 그룹으로 재즈 듀오 스무나로에서 저희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Okay, interesting. They were like, we really don't talk a lot about taste, but Hyungju said that naturally after meeting and working with Seokwon, he's met a lot of jazz musicians and he was naturally influenced to listen to more jazz and he thought, maybe if I could do jazz music on the recorder. So when he's going over abroad to study, he actually asked them, of course I'm going to be majoring in recorder, but can I actually learn jazz as well? So he's kind of thinking about it. So I said, okay, maybe next time when you're on the show, you can maybe come here as a jazz duo. Interesting. It is almost time to say goodbye. So I do have to ask our last few questions. Do you recommend people to major in your major? If there are any musicians out there listening, 두 분에게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의 전공, 유망주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뭐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아노, 일단 피아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3: 맞아요. 저는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농담 삼아서도 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피아니스트를 키우고 싶어요.
1: 오.
3: 너무 좋은 직장인 거, 직업인 것 같아요.
1: 아이가 싫다면 아 그럼 질문 번외 질문 아이가 네. 이제 보이실 거잖아요. 음악인으로서 재능이 있다 없다. 없는데 너무 하고 싶다. 나 이거 해야겠다. 나 아빠 나 이거 해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유능한 연주자로서 보이세요. 현실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3: 근데 재능은 뭔가 끝까지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재능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흔한가? 안 흔한 것 같아요. 해봐야 알지 그거를. 네.
1: 지혜로우시네요. Okay. Seokwon was like, you know, I really recommend playing the piano. I even jokingly said, if I have a child later, I want them to grow up as a pianist because it's such a great job. And I asked, it was like a joke, but I was like, what if your child is not talented, but they still want to play the piano? And he said, I don't think you know if somebody is talented or not until you get to the very end. So that was a very wise answer. 흥준님.
0: 네.
1: 아이가. 이 질문 드릴게요. 아이가. 학교를 네. 가서 배워왔는데 왕벌의 비행을 시작을 하려고
0: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신 리코더 연주자분들이
1: 네.
0: 이제 결혼을 하셨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리코더를 안 가르친다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은 음악을 가르쳐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해본 적이 있는데
1: 네.
0: 근데 뭐 사실 음악을 떠나서 사실 그렇게 아이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리코더 연주자도 그렇고 저의 성격도 그렇고 그런 걸 잘 공유하고 약간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으면은
1: 네.
0: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뭐 진로까지 제가 관여해야 되나?
1: Okay, so he was also

0: APK, PD님, 감삼.
1: 지금 Wonders of Jeju를 듣고 계십니다.
2: And of course, you are listening to.
3: You're listening to.

0: you so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performance, despite it being such early in the morning. 와, 이 명곡을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Well, thank you so much. We're receiving a lot of Cruncher's comments right now. Let me read a few.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보내주시고 계신데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현정 김유 is saying 정말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명곡이네요. Yes, it definitely is such a good song even though time has passed. And Summer Breeze is saying this is real music. 이게 진짜 음악이다.
1: 고맙습니다.
0: 해주셨고요. Thank you. And Keep underscore voice is saying this vocal is actually illegal. 이건 반칙 식이다, 불법이다. 아, 그 정도로 너무 좋다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Night Owl ZZ is saying this is the kind of voice that cures depression as well. 어 맞아요, 우울증도 치료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목소리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정말 위로가 많이. 어 소름 돋으셨죠? He got goosebumps.
1: 고맙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Crunchers, for tuning in. Well, we have a second live performance waiting throughout the show, so do stay tuned. And we'll continue the talk with Seunghun. Next, let's hear a bit of Goodbye, My Love, a classic ballad filled with that uniquely Korean sense of heartache after a breakup. 이제 한국 특유의 애절한 이별 감성을 담은 네. 정통 발라드죠. Goodbye, 내 사랑, 잠시 들어볼까요? 네.

0: ballad, how do you control that emotional, I guess, intensity in your vocals? 슬픈 노랫말이지만 격하게 오열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절제하며 부르는 미성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슬픈 발라드 부를 때 보컬의 감정선을 어떻게 조율하세요?
1: 와, 이런 제가 방송을 제가 1997년 앨범이 나왔을 때부터 되게 오래됐네요. 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0: So Seung-eun said he's been on broadcasting since his first album release in 1997, song release. But this question is the most philosophical question that he's ever received.
1: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그런데 가수는 네. 뭐랄까 노래할 때 감정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1: 보통은 네. 대부분 막 그 가수가 감정을 팍 넣어서 노래를 부르면 네. 앞에서 듣는 관객들이 나의 슬픔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0: Oh, so Seung-eun said, for a singer, you shouldn't be too emotional. You often tend to think that if you sing with lots of emotions in your song, the audiences will understand and feel that with you. But Seung-eun has a different thought or perspective on that.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1: 관객은 그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무대 관객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감정선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0: 아, 네, 네. So the audience come to watch the performance with their own emotions. So it could be different from what the singer thinks.
1: 네. 그래서 가수가 주는 감정을 이 사람은 갖지 않아요.
0: 아,
1: 그러니까
0: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기가 슬픈 감정을 갖고 있으면 담담하게 이야기해주면 난 너무 슬픈 거야. 근데 너무 오늘 기분 좋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제가 아무리 슬프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별로 안 슬프면 그날은 그냥 재미있는 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노래할 때 되게 슬픈 노래이지만 그렇게 슬픈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1: 모두 듣는 사람들의 선택.
0: 그렇네요. 오히려 청중을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So Seung-eun said he doesn't try to, I guess, express all of his feelings even when he sings sad songs. He tries to sing it really in a restrained manner, so that whatever emotion the audience is feeling, they might be sad, or they might even be feeling happy that day, right? Depending on their mood, what they listen to, the songs that the singer sings for them, can come across as very sad, or even happy and joyful. So that's what he thinks when he sings, and restrains his emotion.
1: 맞아요. 제가 방송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0: 와,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직접. All right. So Seung-eun said he's done a lot of broadcasts, but he hasn't really thought of or was had that chance to say anything like this before. But he's really happy and
1: 네.
0: is enjoying it.
1: 가수는 많은 감정선을 갖고 있는데 네. 진짜로 그 감정선을 다 표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관객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0: 네. So he doesn't express everything, all the emotions he has. It's for the audience to do that. And he thinks that's the role of the audience and the singer. 좋습니다.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came across a YouTube video of you actually performing outside your mother's nursing ho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1: Actually, 어머니가 사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0: I'm sorry.
1: 와, 그게 되게 슬프네요.
0: Of course. take your time.
1: 한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 4, 5년쯤 전에 그 앞에서 새벽에 노래하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고.
0: So Seung-eun is a little bit emotionally struggling right now because, in fact, his mom passed away 2 years ago, and he sang in front of the nursing home of his mom mm-hmm. 2 years before that during COVID-19. And I saw this video, which was incredibly, incredibly moving. And so, I guess let's imagine.
1: 네, 많은 분들이 본 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찍으면서 되게 기분이 사실 되게 좋았었어요.
0: 지금
1: 보면 엄마 앞에서 노래를 네. 한 적은 별로 그런 것 같아.
0: So in fact, 승훈 sang the song thinking about his mom, but he hasn't really sang in front of his mom that often before. So we just watched a video of him singing in front on the street of the nursing home that his mother
1: 네,
0: was.
1: 이 노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엄마도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그런 느낌의 곡이었었어요.
0: So back then when he was singing this song for his mom, it was after he also had a child. And he was able to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 you know. And he thought, oh, my mother would have felt this way now that I've become a parent as well. And that's how emotional he felt. All right.
1: Struggling.
0: Yeah, extremely. Yeah. okay, well, it was really touching. And mm-hmm. I just want to move on to some other question now.
1: Okay.
0: When you're away from the stage, though, quietly playing your own guitar like this, as you were singing in front of your mother, and singing by yourself, perhaps, with no audience, how do you feel? Like, how does that make you feel? 혹시 그럼 무대가 아닌 곳에서 혼자서 조용히 기타를 치며 노래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1: 사실 노래하는 사람은 무대에 섰을 때 자기가 1등이어야 되잖아요.
0: 네.
1: 자기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0: 네네.
1: 물론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고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제가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은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0: 그렇죠. So as the artist and singer, when you're on stage, you have to be the best at singing. Although there may be better singers performing before you or in front of you.
1: 내가 2등으로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대가 아닌 곳에서 노래한다. 제가 20살 때 뭐 그때 노래 연습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하고 그럴 때는
0: 네.
1: 혼자서만 노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0: So back in his 20s, when he used to sing a lot just to himself, he really liked his voice and enjoyed singing along like that.
1: 다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을 주겠다 아니면 사람들을 박수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0: 네네.
1: 아니고 그냥 아 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0: 네.
1: 이렇게 무슨 그 복도 같은 데에서 노래를 하면 에코도 확 들어오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네네 울림이 있으니까. So he used to sing just to himself because he loved this song. And when you sing in the corridor, it sort of echoes and it makes you feel as though you're better at singing. 네.
1: 그때부터 노래를 하면서 아 내가 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0: 네.
1: 그러면 녹음하고 하는 것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0: 네.
1: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노래한다던가 무대가 아닌 곳에서 노래하는 저를 사실은 되게 좋아하죠.
0: So that's, I guess, the motivation. So what Seungwon said is because he loves his voice and he likes himself singing, he's able to continue doing this. He didn't first think of impressing anyone or like expressing a message or emotion to anyone else, the audience. He just sang for himself. But later on, realizing that he loves his songs and his voice, he thought, I could deliver this to some audience as well. Well, you know what? We should listen to your live performance. The second one now at this point with your lovely voice. What song will you be singing for us this time? 네,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더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1: 이 곡은 그때 지금 하고 조금 전에는 내가 다른 곳에서 노래하고 나 그 노래하는 네네네. 모습을 내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997년도에 비오는 거리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는 네. 제가 30대였고 지금은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노래 이제 어떤 말을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먼저.
0: Oh, there. So in his 20s, he sang for himself, loved his voice. In his 30s, that's when Rainy Street was released back in 1997. And 30 years has passed ever since. And now he wants to deliver a message, some sort of message to the audience. And the song that he will be singing for us live is...
1: 제목은 오늘 날이 참 좋다라는 곡이에요.
0: It's titled Today is a good day.
1: Right.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큰 창가가 있는 곳에 이렇게 앉았어요. 네. 햇살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오는 거예요.
0: He sat in front of this big window and the sunshine or the sunlight was just beautiful.
1: 보통은 맨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0: 그쵸?
1: 맨날 좀 이렇게 있다가 어떤 순간에 이런 게 행복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날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햇살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나한테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느낌.
0: 그러면서 곡을 쓰셨군요. 네, 네. So that day, it doesn't come often. You're not happy every day. You're often just like very calm and like could be down. But on this day, the sun was just so beautiful, and he thought, "Wow, it's such a great day, and I have happy days like this too." That's how he wrote this song.
1: 맞아요. 어떤 날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가도 햇살 하나만 보고도 아니면 비가 오는 거 하나만 보고도 아 내가 이런 걸 느껴도 되나 할 정도로 네. 기분 너무 좋다. 이런 날도 나한테 있구나. 이런 relief를 주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0: So Seung-hoon said, even just the weather, whether it's sunny or whatnot, it could relieve you and give you that happy feeling. And that's what this song is basically about. Can we listen to it
1: okay.
0: then? All right. Well, before he prepares for the second live performance, which is It's a Very Good Day, let's take a listen to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o do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Before we continue, we have some news for our K-culture fans worldwide. K-culture fans, Talk to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now open.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and illustration, or even writing. With a total prize of $26,400,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join Talk to Korea 2026 right now. And with that, now let's hear Lee Seung-hoon perform What a Beautiful Day Today, or 오늘 날이 참 좋다. And he said he wrote this song when he was sitting in front of a window with beautiful sunshine coming to him, feeling really, really happy. Ready to enjoy? Send us lots of comments. Here we go.

0: to seek out your music and support your beautiful voice all these years. So how do you feel when you meet longtime fans?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노래해온 이승훈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찾아듣고 또 응원해주는 팬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오랜 팬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1: 사실 팬이라면 어떤 거를 듣냐 하면 맨 처음에 녹음된 곡을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전에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혹시 저를 알아서 이승훈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앨범을 찾아 들을 거예요. 30년 전에 녹음된.
0: 네. So, 그렇죠? Right. 그렇죠. So if you're a true fan of Seunghoon from the very beginning and they want to listen to his song, they will look up the very first album that was released, the very first record of his song.
1: 녹음을 했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목소리로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좋은 상황에서 부른 걸 거예요.
0: And the recording means you would have sang the song with the perfect state of voice and with the perfect condition as well.
1: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브를 하고 그런 노래들 들려줘요.
0: 네. But if it's not the recording, you usually tend to sing on stage or perform not at the best state or condition.
1: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좋은 팬들은 지금의 목소리를 기억해줘요.
0: But good fans, they remember his voice right now, the current voice.
1: 물론 그때 가장 좋은 목소리도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좋아해주고 제가 방송을 하면 와서 응원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저를 더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한결같이 좋으신데요.
1: 목소리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얘가 점점 낡아간다라는 것. 근데 그거를 제가 더 좋게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근육이나 뭐 이런 뼈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점점 곡선을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을 계속 좋아해 준다라는 게 정말 팬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아직도 너무 좋아요 하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So he loves listening from fans saying I still love your voice and even love your voice right now better. And the voice, like our muscle or our bone, it only deteriorates with age and time, right? You can't do anything about it. You can't make it better. But nevertheless, real fans love his voice right now. And that's what makes him happy and motivated. And I guess your voice right now is just the most beautiful state, you know, with age. And that's what fans think.
1: Thank you very much.
0: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 방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쵸? 하다가 보면 벌써 다 됐어요.
0: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1: 근데 여기는 말하고 통역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So time really flew, but I want to know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1: 사실 아리랑 TV라는 곳은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면 다 영어로만 나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방송 섭외를 하시는데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거기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통역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바로 갈게요. 근데 사실 아침에 오늘 이제 방송을 생방으로 들으셨는데 노래를 원래는 더 잘해요.
0: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1: 근데 아침에 사실 가수가 노래를 한다는 게 네.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제가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가 딴 길을 가르쳐줬는지 네. 다른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생방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막 너무 긴장해서 오긴 왔는데 네. 되게 재밌네요 방송.
0: 다행입니다.
1: 제가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AI이고 제가 내 말을 하면 바로 번역을 해주네. 번역도 번역이지만 제 말이 한 1분 정도 했던 거를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다 말씀을 하세요. 정말 incredible이에요.
0: Oh, you're incredible. Incredible하게 말씀 잘해주시고 또 노래로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1: 네, 감사합니다.
0: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